0: 무술이고서 아니 혼다방이고서 반다고는 얼마나 좋다고 생각해서
1: 이모 못다고 나왔어도 닌중 티콘사이
0: 알겠지
1: 따라 떠벌고 버리라고 술을 채끈하기 거면 짜피 보내니 나 거하고라 버려서 가수고를 하니 짜피고의 버티 다 나이로 들어 깜물을 알겠지 그럼 카나 카나오기 짜는 딸이를 하도 무거운 버섯 딸이 우마니를 보니 짜축구라 가다란 메리퍼 가니를 가는 버섯 디스키 자야퍼 카나바타 버스를 썼긴 사이다
0: 아, 알았어, 알았어. 어디로 가는 것이 생긴 것
1: 네팔 서카르 니키아 펀드